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市政府市长이며시범부관리위원회주민장림국이부분적향진에심입해지331연손주거환경정돈경작지비농화문제시정향촌특색산업대상건설재해방지감소등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에서의료개방유전자를복제하고킨크랩을돌파구시금석으로구축하고있습니다5월14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민장림국이부분적향진에심입해지331연손주거환경정돈경작지비농화문제시정향촌특색산업대상건설재해방지감소등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중점임무에초점을맞추고책임과담당을강화하며각항중점사업의착지와효과달성을총괄적으로추진해실무와실적으로향촌진흥의질적향상과증결을추동해야합니다
2: 장림국은선으로밀강향밀강촌농촌도로재해방지공정건설대상밀강구간도화레저농업대상과소한밤농부산물가공대상현장양포만족향양물임자촌닭우리등지에서현지조사보고청취등방식으로지331연선의촌면모경작지보호특색산업발전및재해방지등정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지331연선주거환경정돈을지속적으로심화하고로면청소잡동산의정리경관개선유효가옥처리등공정을추진해생태적이고살기좋으며깨끗하고아름다운변경풍모지대를구축해야합니다경작지보호최저선을견결히수호하고경작지비농화문제에대한상시와조사와시정을전개하며정책선전인도를강화해전민이경작지보호에참여하는량완분위기를조성해야합니다변경지역우세와자원분흥에립각하고한계향한계산업한계촌한계브랜드발전사로를견지하면서도화양식농부산물가공특색축산양식등우세산업을적극육성하고산업사슬을연장하며제품의부가가치를제고해특색산업의규모화표준화브랜드화발전을추동하고군중들의증수치부를이끌어야합니다재해방지감소각항사업을착실히전개하고농촌도로산비탈등중점구역을중심으로재해방지공정건설을다그치며응급물자비축과응급훈련을강화하고군중관측예방치리기제를건립건전해재해방지감소능력을제고함으로써인민군중들의생명재산안전을전력으로수호해야합니다
1: 바다와가깝지만바다와린접하지않은변경소도시혼촌에서는의료발전경험을참답게학습참고하고자원단점에얽매이지않고내륙지역위치에구애받지않으면서킹크랩을현지실정에맞는개방돌파구의시금석으로구축하기위해힘쓰고있습니다5월13일길림위성텔레비전방송길림뉴스를하보도에서는이에대해깊이있게분석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보내드리겠습니다
2: 이날러시아국적오토바이10대가질서있게진입해안전검사에협조했습니다사업일꾼들은우선증권과소지품에대해안전검사를진행한후오토바이의차번호발동기번호및안전상황을세밀하게검사했습니다이와함께오토바이운전수들에게림시입경기동차번호판림시운행증및운전허가증을신속하게수속해주었는데전과정이효율적이고순조로웠습니다이곳의사람들은열정적이고혼촌은아주아름답습니다통상구통관속도가빨라자가운전대원들도이점을매우좋아합니다이번에중국에서자가운전관광을할수있어서매우기쁩니다2026년은15차5개년계획에시작해자중로전략협력동반자관계설립30주년중로우호림방협력조약체결25주년이되는해입니다이번중로국제오토바이다국자가운전관광활동은중로양국의민간진선교류를가일층초동하고쌍방의문화정체성과우위를증진해양국관계의장원한발전을위한토대를튼튼히닦아주게될것입니다
1: 5월14일혼조시시당위량신사업위원회전체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신흥 용역 당건설 400원안 조항과 성 주당의 보치 요구를 갈증 관철 시달하고 전시 신흥 용역 당건설 400대 안배 보치했습니다.
2: 회의에서 훈천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구, 훈천시 교통운수구, 훈천시 정화가도, 훈천 명일 환경위생관리봉사위원회사에서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시당위 사회사업부 량신사업위원회에서 근한 시기 및 올해 전시 신흥 영역 당건설 사업에 대해 안배 포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경제의 계속 발전과 사회의 심각한 변혁에 따라 신경제조직, 신사회조직이 대량으로 용솟음 치어 나오고 신주요군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흥 영역은 이미 전시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광활 공간과 중요 진지로 되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회의 요구를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정치 입지를 높이며 신흥 영역 당건설 사업의 종료 우위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주안과 성주당위의 결체 포치에 통일시키며 신흥 영역의 당건설 사업을 전력으로 잘 틀어줘야 합니다. 문제 향도, 목표 향도, 결과 향도를 견지하고 사회조직 전문 정돈, 건강발전 규범화를 착실히 추진하며 두 가지 피복을 심화 확장하고 조직 체계를 조밀하고 강하게 건립하며 마음과 정으로 신취업군체를 관심하고 당의 신흥 영역에서의 호소력, 응집력, 영향력을 부단히 증강해 신흥 영역 당건설 사업의 질 제고와 증효를 주동해야 합니다. 조직 령도를 강화하고 사업 책임을 다지며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감독 지도와 문책을 엄격히 하며 공동으로 틀어지고 관리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함으로써 전시 고품질 발전에 건강한 조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1: 5월 14일 러시아 비내 변강구에서 온 오토바이 다국 자가 운전 관광 대우가 훈촌 동산구에서 통관을 거쳐 입경해 6일간의 2026년 중로 국제 오토바이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2: 이번 양성은 전자상 거래 종사자들의 실무 향상 수요에 정확히 접목하고 전자상 거래 선두 창작자를 초청해 내용 창작, 실제 조작 기초 등 핵심 분야를 둘러싸고 개통화 수업을 전개했습니다. 양성은 리론 해설과 실전 훈련을 결부한 방식으로 온라인 학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제 조작 난제를 목적성 있게 해결해 양성 참가 달인들이 운영 병목을 돌파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거광직업기능양성학교는 길림성 방원공급사설관리봉사위원회사에서 설립했으며 전자상거래 달인 부하와 기능 진급 부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천은 길림성 동부가 개방의 중요한 문호로서 다국 전자상거래 발전 우세가 뚜렷합니다. 앞으로 모든 오프라인 양성반을 훈천에 설치하고 매월 최소 한 회 이상 운영해 지역 전자상거래 발전에 지속적으로 인재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1: 5월 10일 거광 전자상거래 실무 기능 향상 양성반이 훈촌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거광 직업 기능 양성 학교에서 개강했습니다. 130여 명의 전자상거래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5일간의 몰입식 기능 특별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전자상거래 운영 능력에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2: 의오 사람들은 예전에 지게를 짊어지고 골목골목 다니며 보잘것없는 매매로 큰 장사를 일구었습니다. 러시아 자르비노 항에서 71km 떨어진 훈촌은 예전에는 바다와 인접하지 않으면 수산업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이런 고정사유를 깨고 동부가 신선해산물 단지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문적인 림시 양식장 182개가 있는데 수온은 늘 섭씨 2도 내지 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염도는 러시아 해역 환경을 정밀하게 복제해 킹크랩 생존율은 98%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각, 힘줄 제거, 살 발라내기, 급속 냉동 등 작업 절차를 거쳐 킹크랩은 표준화적인 정밀 심층 가공 제품으로 거듭나 전국 각지와 해외 시장으로 발송됩니다. 의오 경험의 핵심은 과감히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며 훈촌은 이런 성공 방식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킹크랩은 물류 효율이 생명인데 늦어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훈촌 세관에서는 사전신고 플러스 예약 통관 제도를 시행하고 신선 해산물 녹색 통로를 개통했으며 7 곱하기 24시간 도착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관 시간도 예전의 며칠로부터 1.5시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의오가 소상품으로 세계 슈퍼마켓을 구축했듯이 훈천도 한 마리 개를 도시 IP로 키워 특색화 집군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이가 145m인 해후 훈천 해산물 거리에는 20여 개의 가게와 공장 일치와 형태의 가게들이 집결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살아있는 킹크랩을 고르면 찜, 마늘 소스, 치즈 구이 등 맛으로 바로 조리해 내놓는데 온 거리는 향기가 넘칩니다. 흥룡강 호남의 관광객들은 천리길을 자가용으로 달려와 이 맛을 찾곤 합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경주로에서 장점을 살리면서 훈천은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깃털로 사탕 바꾸기에서 킹크랩 흥성에 이르기까지 길림의 변경 소도시 훈천은 의호의 개방 유전자를 힘써 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 위치 플러스 자원 플러스 정책 플러스 단지 플러스 브랜드 발전 모식을 심화하고 저온 물류망을 완벽화하면서 현역 개방 발전의 길에서 새로운 천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변경도 아니고 바다와 인접하지 않는 의호가 전국 매매에서 세계 매매로 나간 힘은 바로 과감히 도전하고 세계를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과 대조해보면 우리성 현역 개방 발전은 커다란 잠재력이 있고 발굴이 가능합니다. 각지에서 사상을 가열층 해방하고 개방으로 공간을 확장하며 동력으로 진흥을 촉진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는 발전 경주로를 조나기 찾고 각자 장점을 살리며 자본과 기술을 자원과 접목시켜 경쟁력 있는 특색 집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길림 진흥은 개방이 멈춰서는 안 되고 동력이 고갈돼서도 안 됩니다.
1: 5월 10일부터 훈천시 성투그룹 월림 회사에서는 초여름에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다잡고 꽃모 이식 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오동 서구역에서는 각종 고질적인 문제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구역 내 불법 증축 및 가설물 무단 설치 현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서구역 전반 계획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우환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중전선 충전 문제도 비교적 심각해 큰 소방안전 위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 소구역 역시 공통적인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부분적 주민들은 공공 녹화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텃밭을 만들고 있으며 복도와 단원 출입문, 건물 모퉁이의 빈 공간 등에는 잡동사니들이 적치되어 있고 폐기 가구 생활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방치돼 주거 환경을 엄중히 영향주고 있습니다. 문명도시 건설에는 방관자가 없고 아름다운 생활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근해 가도에서는 순찰 관리 통제 력도를 더욱 높이고 각종 문제에 대해 항목별로 대상을 건립하며 선전 인도를 강화해 주민들이 스스로 비문명적인 생활 습관을 버리도록 해 깨끗하고 정돈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더욱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1: 그날 시기 훈천시 근해가도에서 끊임없이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초시설을 보완한 데서 관할구역의 전반 면모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 로후 소구역에는 각종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나 도시 면모 환경과 주민 생활의 질을 엄중하게 영향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전 무명도시 건설 사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이번에 이식하는 꽃모종은 셀비오, 해당, 공작초, 금호초 등으로 25만 조에 달하는데 각가지 색깔의 꽃을 조화롭게 배치해 구역별 시각적 효과를 보장합니다. 이식 범위는 통상구 대로, 삼림산 대로 등 주요 거리 및 룡원공원, 영빈광장 등 시민 레저 장소를 피복합니다. 다음 단계 훈천시 성투그룹 원림회사에서는 흙 고르기, 물 주기, 잡초 제거 등 후기 일상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잘해 광범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문명한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할 방침입니다.

0: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해 특색 산업의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을 추동하고 군중들의 정수 치부를 이끌어야 합니다. 재해방지 감소 각항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농촌 도로 산비탈 등 중점 구역을 중심으로 재해방지 공정 건설을 다그치며 응급 물자 비축과 응급 훈련을 강화하고 군중 관측 예방 치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해 재해방지 감소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인민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1: 바다와 가깝지만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변경 소도시 훈촌에서는 의호 발전 경험을 참답게 학습 참고하고 자원 단점에 얽매이지 않고 내륙 지역 위치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킹크랩을 현지 실정에 맞는 개방 돌파구의 시금석으로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5월 13일 길림이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뉴스룸 보도에서는 이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이날 러시아 국적 오토바이 10대가 질서 있게 진입해 안전 검사에 협조했습니다. 사업 일꾼들은 우선 증권과 소지품에 대해 안전 검사를 진행한 후 오토바이의 차 번호, 발동기 번호 및 안전 상황을 세밀하게 검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운전수들에게 림시 입경 기동차 번호판, 림시 운행증 및 운전 허가증을 신속하게 수속해 주었는데 전 과정이 효율적이고 순조로웠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훈촌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통상구 통관 속도가 빨라 자가운전 대원들도 이 점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자가운전 관광을 할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2026년은 15차 5개년 계획에 시작해자 중로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설립 30주년, 중로 5호 림방 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중로 국제 오토바이 다국 자가운전 관광 활동은 중로 양국의 민간 진선 교류를 가일층 초동하고 쌍방의 문화 정체성과 우위를 증진해 양국 관계의 장원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닦아주게 될 것입니다.
1: 5월 14일 훈촌시 시당위 량신사업위원회 전체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신흥 용역 단건설 사업에 관한 주안과 성 주당위의 보치 요구를 갈층 관철 시달하고 전시 신흥 용역 단건설 사업에 대해 안배 보치했습니다.
0: 회의에서 훈촌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구, 훈촌시 교통운수구, 훈촌시 정화가도, 훈촌 명일 환경위생관리봉사유한회사에서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시당위 사회사업부 량신사업위원회에서 근안 시기 및 올해 전시 신흥 영역 단건설 사업에 대해 안배 포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경제의 계속 발전과 사회의 심각한 변혁에 따라 신경제 조직, 신사회 조직이 대량으로 용솟음쳐 나오고 신주요 군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흥 영역은 이미 전시 단건설 사업의 새로운 광활 공간과 중요 진지로 되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회의 요구를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정치 입지를 높이며 신흥 영역 단건설 사업의 중요 우위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주안과 성주 당위의 결체 포치에 통일시키며 신흥 영역의 단건설 사업을 전력으로 잘 틀어줘야 합니다. 문제 향도, 목표 향도, 결과 향도를 견지하고 사회조직 전문 정돈, 건강 발전 규범화를 착실히 추진하며 두 가지 피복을 심화 확장하고 조직 체계를 조밀하고 강하게 건립하며 마음과 정으로 신취업 군체를 관심하고 당의 신흥 영역에서의 호소력, 응집력, 영향력을 부단히 증강해 신흥 영역 단건설 사업의 질 제고와 증효를 주동해야 합니다. 조직 영도를 각광하고 사업 책임을 다지며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감독 지도와 문책을 엄격히 하며 공동으로 틀어지고 관리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함으로써 전시 고품질 발전에 견강한 조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1: 5월 14일 러시아 비내 변강구에서 온 오토바이 다국 자가 운전 관광 대호가 훈촌 통상구에서 통관을 거쳐 입경해 6일간의 2026년 중로 국제 오토바이 다국 자가 운전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0: 이번 양상은 전자상 거래 종사자들의 실무 향상 수요에 정확히 접목하고 전자상 거래 선두 창작자를 초청해 내용 창작, 실제 조작 기초 등 핵심 분야를 둘러싸고 개통화 수업을 전개했습니다. 양성은 이론 해설과 실전 훈련을 결부한 방식으로 온라인 학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제 조작 난제를 목적성 있게 해결해 양성 참가 달인들이 운영 병목을 돌파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거광 직업기능 양성학교는 길림성 방원 공급사설 관리봉사유한회사에서 설립했으며 전자상거래 달인 부하와 기능 진급 부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천은 길림성 동부가 개방의 중요한 문호로서 다국 전자상거래 발전 우세가 뚜렷합니다. 앞으로 모든 오프라인 양성반을 훈천에 설치하고 매월 최소 한 회 이상 운영해 지역 전자상거래 발전에 지속적으로 인재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1: 5월 10일 거광 전자상거래 실무 기능 향상 양성반이 훈천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거광 직업기능 양성학교에서 개강했습니다. 130여 명의 전자상거래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5일간의 몰입식 기능 특별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전자상거래 운영 능력에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0: 의오 사람들은 예전에 지게를 짊어지고 골목골목 다니며 보잘것없는 매매로 큰 장사를 일궜습니다. 러시아 자르비노 항에서 71km 떨어진 훈천은 예전에는 바다와 인접하지 않으면 수산업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이런 고정 사유를 깨고 동부가 신선 해산물 단지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문적인 림시 양식장 182개가 있는데 수온은 늘 섭씨 2도 내지 5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염도는 러시아 해역 환경을 정밀하게 복제해 킹크랩 생존율은 98%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각, 힘줄 제거, 살 발라내기, 급속 냉동 등 작업 절차를 거쳐 킹크랩은 표준화적인 정밀 심층 가공 제품으로 거듭나 전국 각지와 해외 시장으로 발송됩니다. 의오 경험의 핵심은 과감히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며 훈천은 이런 성공 방식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킹크랩은 물류 효율이 생명인데 늦어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훈천 세관에서는 사전 신고 플러스 예약 통관 제도를 시행하고 신선 해산물 녹색 통로를 개통했으며 7 곱하기 24시간 도착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관 시간도 예전의 며칠로부터 1.5시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의오가 소상품으로 세계 슈퍼마켓을 구축했듯이 훈천도 한 마리 개를 도시 IP로 키워 특색화 집군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이가 145m인 해후 훈천 해산물 거리에는 20여 개의 가게와 공장 일체화 형태의 가게들이 집결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살아있는 킹크랩을 고르면 찜, 마늘 소스, 치즈 구이 등 맛으로 바로 조리해 내놓는데 온 거리는 향기가 넘칩니다. 흑룡강 호남의 관광객들은 전리길을 자가용으로 달려와 이 맛을 찾곤 합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경주로에서 장점을 살리면서 훈천은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깃털로 사탕 바꾸기에서 킹크랩 흥성에 이르기까지 길림의 변경 소도시 훈천은 의오의 개방 유전자를 힘써 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 위치 플러스 자원 플러스 정책 플러스 단지 플러스 브랜드 발전 모식을 심화하고 조온 물류망을 완벽화하면서 현역 개방 발전의 길에서 새로운 천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변경도 아니고 바다와 인접하지 않는 의오가 전국 매매에서 세계 매매로 나간 힘은 바로 과감히 도전하고 세계를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과 대조해보면 우리성 현역 개방 발전은 커다란 잠재력이 있고 발굴이 가능합니다. 각지에서 사상을 가열층 해방하고 개방으로 공간을 확장하며 동력으로 지능을 촉진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는 발전 경주로를 준확히 찾고 각자 장점을 살리며 자본과 기술을 자원과 접목시켜 경쟁력 있는 특색 집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길림진흥은 개방이 멈춰서는 안 되고 동력이 고갈돼서도 안 됩니다.
1: 5월 10일부터 훈천시 성투그룹 원림회사에서는 초여름에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다잡고 꽃모 이식 작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0: 오동 서구역에서는 각종 고질적인 문제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구역 내 불법 증축 및 가설물 무단 설치 현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서구역 전반 계획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우환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중전선 충전 문제도 비교적 심각해 큰 소방안전 위험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 소구역 역시 공통적인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부분적 주민들은 공공 녹화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텃밭을 만들고 있으며 복도와 단원 출입문, 건물 모퉁이의 빈 공간 등에는 잡동사니들이 적치되어 있고 폐기 가구, 생활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방치돼 주거 환경을 엄중히 영향주고 있습니다. 문명도시 건설에는 방관자가 없고 아름다운 생활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근해 가도에서는 순찰 관리 통제 력도를 더욱 높이고 각종 문제에 대해 항목별로 대상을 건립하며 선전 인도를 강화해 주민들이 스스로 비문명적인 생활 습관을 버리도록 해 깨끗하고 정돈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더욱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1: 그런 시기 훈수시 근해가도에서 끊임없이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초시설을 보완한 데서 관할구역의 전반 면모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 노후 소구역에는 각종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나 도시 면모 환경과 주민 생활의 질을 엄중하게 영향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전 무명도시 건설 사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 이번에 이식하는 꽃모종은 셀비오, 해당, 공작초, 금호초 등으로 25만 조에 달하는데 각가지 색깔의 꽃을 조화롭게 배치해 구역별 시각적 효과를 보장합니다. 이식 범위는 통상구 대로, 삼림산 대로 등 주요 거리 및 룡원공원, 영빈광장 등 시민 레저 장소를 피복합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성투그룹 원림회사에서는 흙 고르기, 물주기, 잡초 제거 등 후기 일상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잘해 광범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문명한 거주 환경을 마련해주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할 방침입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조당이부서기며시당이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긴림소림이부분적공업기업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19기혼촌시정부제67차상무회의가소집됐습니다전시정부법원검찰원연동2026년제1차연석회의가소집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15일조당이부서기며시당이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긴림소림이부분적공업기업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숙근평총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조당위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실물경제를기초로제조업이주인이되는것을견제하고기업에봉사는것은발전에봉사하는것이라는리념을확고히수립하며공업을크게틀어주는선명한방향을확고히해공업경제질적향상과증교를착실하게추진함으로써혼촌의개방발전을가속화하는데튼튼한버팀목을제공해야합니다림소림은선으로대당길림발전유한회사혼촌열전기분회사순봉시멘트제조유한회사8년성탄광등기업에가서기업의생산경영상황을상세히요해하고관련책임일꾼과좌담교류를진행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공업은경제발전의안정축입니다관련기업에서는발전자신감을견정해하고시장기회를선점해야하며본업과조업에집중해생산규모를확대하고생산능력과효율성을높여기업의안정적인성장과발전을추진해야합니다관련부문메시직서국유기업과상시적인소통접목을강화하고귀한요구사항을제때에전달하며양질의자원을공유하고실질적인협력을심화해공영발전을실현해야합니다의리를평양해사회적책임을참답게이행하고자발적으로공익사업에참여하며실천과책임감으로지방발전에보답해기업의정감을채워내야합니다안전생산의최저선을지키고세가지관리세가지필수요구를엄격히준수해야합니다안전책임을최소단위

0: 다시 세분화해 이행하고 솔비 점검, 인원 양성, 위험 요소 점검 및 정돈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생산 경영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각 부문에서는 기업봉사 의식을 확립하고 기업 책임 연동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며 적극적으로 앞장서 봉사에 나서 인력, 에너지, 자금 등 생산 요소 보장을 잘해 기업이 규모를 확장하고 강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지비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15일 시당위 부석이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19기 시정부 제67차 상무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근일 공무원 상무회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2026년도 훈촌시 인민정부 중대 행정결책 사항 목록 훈촌시 소리환경공능구 획분 방안 훈촌시 공업용지 표준지 양도개혁 실시 방안을 심의했으며 훈촌시 2026년 대학 입학시험 준비사업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훈촌시 소리환경공능구 획분 방안은 소음 배출 규범과 도시 정밀화 관리 수준 향상의 기초 지탱입니다. 각 단위에서는 직책 분담에 따라 항목별로 엄격히 시달아야 합니다. 장기 효과 관리 통제 기제를 구축하고 위법 소음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기한 내 시정하도록 하며 반복적인 교육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일률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업용지 표준지 개혁을 다그쳐 추진하고 항목별로 검토하며 동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착지 전 입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상 입지 심사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다국무역, 해산물 가공, 청정에너지 등 중점 산업 대상의 착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심사 기재를 보완하고 전 과정 시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기한 초과 처리 사항에 대해 적시에 감독 독촉해 제도적 공정과 형식적 운영을 두드려야 합니다. 장기 임대, 임대 후 양도, 유연한 면한 양도 등 공급 방식을 영활하게 활용해 기업 착지 자금 부담을 절실히 경감해야 합니다. 전 과정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약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감독 독촉하며 신용 불량 기업에 대해 엄격히 제재 처벌해야 합니다. 리저휘, 관아비, 리위, 유림, 소지비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15일 전시 정부법원 검찰원 연동 2026년 제1차 연석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훈촌시 당위 부석이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전시 정부법원 검찰원 연동 사업 전개 상황을 통보하고 2026년 훈촌시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중점 사업 임무 목록을 심의했습니다. 훈촌시 인민법원 원장 박향자, 훈촌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리용우가 각기 연설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법원과 검찰원에서는 주체 책임과 조업을 깊이 파고들어 주동적으로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고 연동 기재의 진일보로 되는 보완과 협조 기능의 진일보로 되는 최적화를 추동했는 바 전시 의법 행정 수준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원천 관리 능력이 부단히 증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집법 절차가 규범화되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행정 소송 사건의 폐쇄율을 낮추는 것을 법치 정부 건설에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기재를 통해 정부 부문의 행정 우세와 법원 검찰원의 전문 우세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행정 소송 사건의 양과 폐쇄율이 쌍하강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 능력 수준을 절실히 제고하고 지도 간부와 일선 집법 일꾼의 법치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사법국에서는 상시화, 실전화, 양성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고 분야별 일터별로 사례시 교수를 전개하며 복지 사유를 운영해 사업을 전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합니다. 구호 법률 보급을 잘 조직 계획하고 전개해 행정기관 자체의 법률 의식과 법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욱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얘기 가능한 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리소휘, 관아비, 리위, 유림, 소지휘, 박향자, 리영우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6번째로 되는 전국 장애인 돕기 날을 맞아 5월 15일 분촌시에서는 장애인 평등 권익 보장, 장애인 융합 발전 촉진을 주제로 일련의 선전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따뜻하고 감동적인 가무 종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과 호조 우애의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훈촌시 장애인연합회, 훈촌시 사법국, 훈촌시 공안국 등 단위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부서를 설치하고 정책 해독, 취업 지도, 법률 원조와 사기 방지 선전 등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훈촌시 특수교육학교 사생들은 애심 바자회를 전개해 학생들의 재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애심 역량도 결집시켰습니다. 현장에서는 곤란 장애인 가정에 위문금도 발급해 당과 정부의 배려를 그들의 신변에 전했습니다. 이날 중국 우정그룹 길림성 훈촌시 분회사에서도 장애인 돕기 행동에 적극 참여해 생활 물자로 가득 찬 애심 선물 꾸래미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5일 공천단 훈촌시 19기 3차 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석은평 총서기가 중국 청년 54메달 및 새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보낸 중요 회신 정신, 공천단 성위 17기 4차 전원회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공천단 시위위원 후보위원의 사임, 보선, 후임에 관한 공천단 훈촌시위 19기 3차 전원회의 확인안을 심의 통과했으며 공천단 시위의 전국 문명도시 건설 조직에 관한 실시 방안을 해독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간 공천단 시위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위국 수변 프로젝트를 견인으로 전시에 평범한 단원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흥변 부민과 변경 안정 공고의 실천 속에서 책임과 담당을 다하도록 했는 바 각항 사업은 착실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새로운 한해 시당회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위국 수변 프로젝트를 심화하는 것을 장력점으로 서부계획 제1 방진을 정밀하고 우수하게 구축하며 사상 정치 인솔을 힘써 가강하고 청년들의 책임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기층 조직 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평범한 단원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훈촌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단원 청년은 훈촌시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단 건설로 단 건설을 이끌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육성과 실천을 근본으로 사상 인솔을 강화하며 자원봉사를 심화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상 도덕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 기층 치리에 참여하고 전시 평범한 단원 청년들을 조직 동원해 문명도시 건설 일선에서 신분을 드러내고 모범이 되고 선봉이 돼 난관 돌파 과정에서 청춘의 담당을 전시하도록 함으로써 훈촌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청춘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훈촌시에서는 정신문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한 데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며 서로 돕고 우애하는 문명 분위기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늘의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에서는 선으로 애심 모금 활동을 전개해 고람에 걸린 고중 3학년 학생에게 치료비를 조달함으로써 작은 선의로 도시의 온도를 전달하고 따뜻한 선행으로 문명 도시의 바탕색을 빛냈습니다. 오전 10시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교실은 애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생들은 진심 어린 마음과 애심 어린 기부로 짙은 동창의 정과 사생들의 온정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 회원들도 아낌없이 기부해 주동적으로 병에 걸린 학생에게 의료 비용을 조달하고 사회의 관심으로 생명을 호황했습니다. 소녀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생명에 대한 갈망과 교정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익숙한 교실로 돌아가 학우들과 함께 대학 입시를 마치고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것을 희망합니다. 매 하나의 선의는 거리를 뛰어넘고 매 한마디 축복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의 기부금이 모여 형성된 강대한 난류는 병에 걸린 학생의 의료 압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훈촌에서 서로 돕고 선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문명 기풍도 생동하게 전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위생건강국에서는 일전에 훈촌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연합으로 문명도시 건설사업 추진회 및 2026년 숙박업 위생규범관리 양성회를 소집하고 공공장소 위생관리를 더욱 규범화해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활동 가운데서 훈촌시 위생건강국에서는 공공장소 위생조례, 숙박업 위생규범 등 법률 법규를 둘러싸고 숙박업 영업허가증 관리, 객실 및 공공용품 세척소독, 공기질 요구, 봉사 태도 및 분쟁 처리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종사자 자격증 소지 근무, 용품 기구의 손님마다 교체, 소독, 침구류 밀폐 보관 등 규범 요구를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훈촌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시 호텔, 여관 경영자들에게 가격 감독관리주의와 경고를 진행하고 성실 경영 주체 책임을 다지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위생건강국, 훈촌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여러 숙박업 단위에서 교육 내용과 대조해 자아검사와 시정을 진행하고 상시화 위생관리 당안을 건립하며 경영자 주체 책임을 시달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할 방침입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온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하셨습니까? 5월에 들어서서도 날씨 변화가 심한 편인데요. 워낙 환절기에는 이런 날씨가 펼쳐지는 날이 많은 만큼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시는 건 필수겠습니다. 게다가 당분간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센스있는 옷차림으로 체온조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은 입고 벗을 수 있는 여분의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31도. 춘화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30도. 하담은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30도. 양포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30도. 마천자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31도. 경신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29도. 반석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31도. 삼가사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32도. 영안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32도. 밀강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30도. 방천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25도.